0: whenever you want it, wherever you are, at the palm of your hands. Listen to FM 94.7 anywhere with the Fairchild Radio app. Available now for free on your device's player or app store. Connecting you to the community. Anytime, anywhere.
1: The following program speaks to the Korean community, uniting the world for your listening pleasure at Fairchild Radio, the multicultural spirit of Calgary, CHKF 94.7 FM.
2: 듣고 있나요? Radio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Radio 6입니다.
4: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5: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6: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7: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8: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호위함 대전함이 캐나다 BC주 빅토리아에 성공적으로 입항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을 무보급으로 횡단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인데 현지에서는 양국 군악대의 합동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연합해군 상호작용 플랜에 참가 중인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4,300톤급 호위함 대전함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콰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산 안창호함의 입항은 한국 잠수함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을 단독 횡단한 기념비적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진해항을 출발해 캐나다 빅토리아에 이르기까지 약 1만 4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중간 기항지 없이 무보급으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잠수함의 우수한 장거리 잠항 능력과 독보적인 작전 지속성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입항 이튿날인 지난 26일에는 에스콰이몰트 기지 내에서 대대적인 입항 환영식이 열렸으며 양국 해군의 주요 지휘관들과 현지 6.25 전쟁 참전용사, 교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측은 한국 해군 장병들을 위해 캐나다 원주민 전통 환영의식을 선보였으며 데이비드 파첼 캐나다 태평양 해군 사령관은 한국 군함의 이번 입항은 양국 해군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상징한다며 환영과 우정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로 한국 캐나다 수교 30주년 및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과 캐나다 해군 군악대의 합동 공연과 함께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서안에 안착한 도산 안창호함과 대전함은 함정 공개 행사 등 다양한 군사 외교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 장병 여러분의 안전 운항을

0: 피곤합니다.
1: 앞으로 BC주 도로를 달리는 대형 상업용 트럭에 블랙박스, 즉 대시캠 설치가 전면 의무화됩니다. 최근 빈발했던 고가도로 충돌 사고와 대형 교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캐나다 전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BC주 의회는 최근 상업용 차량에 전방주시용 대시캠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는 초당적 지지로 가결된 이 법안은 주정부의 최종 서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상 차량의 소유주는 장비를 상시 유지 관리해야 하며 리스 차량의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운행 중에는 카메라가 항상 정상적으로 녹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렌즈를 가리거나 촬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번 법안은 총중량 11,793kg을 초과하는 대형 운송 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최근 메트로 밴쿠버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고가도로 충돌 사고의 주 원인인 대형 트럭들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도입될 대시캠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운전석 내부가 아닌 차량 전방도로 상황만 기록하는 형태로 제한됩니다. 또한 성능 규정도 까다로워져 고화질 해상도는 물론 야간 투시 기능과 최소 72시간 이상의 녹화 데이터 저장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BC 트럭협회는 회원사 차량의 약 75%가 이미 자발적으로 대시캠을 운용 중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주별로 규정이 다르면 주간 운송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향후 연방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표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일반 승용차에도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시캠은 사고 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이라며 난폭운전이나 뺑소니, 보험사기 사건 해결에 영상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모든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일반 차량까지 의무화할 경우 무분별한 영상 보관과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데이터 접근 권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BC주 정부는 일반 차량으로의 확대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법안이 캐나다 도로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캐나다 치과치료 지원 프로그램, 즉 CDCP 가입자들의 혜택 갱신이 오는 6월 1일 마감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치과 혜택은 오는 6월 30일부로 완전히 종료되는데 마감일 이후에도 신규 신청 형식으로 다시 가입할 수는 있지만 재승인이 날 때까지 상당 기간 보장 공백이 발생합니다. 특히 정부는 혜택이 중단된 공백기 동안 받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추후 소급 적용이나 환급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갱신은 현재 치과 치료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갱신을 완료하려면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핵심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직장이나 학교, 연금 등을 통한 민간 치과보험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전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해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조정가족 순소득이 연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재산정되므로 국세청의 세금 고지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자 본인과 가족의 신넘버,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해 온라인 혹은 전화로도 간편하게 갱신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가입자 갱신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6월 2일 오전 8시부터 새로운 자격 요건을 갖춘 주민들의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0: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온라인 대출에 손을 댔다가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앉은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술을 앞세운 일부 핀테크 업체들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금리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면서 부채의 악순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따르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온라인 핀테크 기업인 스프링 파이낸셜에 5천 달러 대출을 신청했지만 실제 대출금은 나오지 않았고 업체는 매주 돈을 납부해야 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강제로 가입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상품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BC주에 등록된 고비용 신용대출업체들의 연이율은 32%에서 35% 수준으로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에 육박합니다. 5천 달러를 빌리면 2년 만에 이자만 2천 달러를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의 한계로 내몰린 주민들이 몰리면서 BC주 소비자보호기관 조사 결과 지난해 실행된 고비용 대출 규모는 약 4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절반 이상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운영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48%에서 35%로 낮췄지만 올해 1분기 캐나다 전역에서 개인 파산이나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3만 7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8%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채무 조정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때문에 생긴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고금리 빚을 지는 한계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급격히 확산되는 취약계층을 향한 약탈적 대출에 대해 보다 촘촘한 감독과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 소식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가르는 세계 최장의 비무장지대 북위 49도선, 이 물리적 경계선을 이름으로 내걸고 이민자들의 삶과 정체성을 기록하겠다고 선언한 신생 출판사가 밴쿠버에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출판사 북위 49가 던진 첫 번째 화두는 존재의 소중함인데 신간 꿈을 그리는 용기는 지적 장애를 가진 김용기 화가의 순수한 그림과 이민 1.5세대인 김한나 작가의 깊이 있는 글이 만나 완성된 그림책입니다. 함께 출간된 사유의 정원을 거닐다는 전 한인문화협회 밴쿠버 지부 회장인 민완기 수필가가 낯선 땅에 뿌리 내리며 일궈온 20년의 사유가 담긴 산문집입니다. 출판사 북위 49 측은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회사를 넘어 언어와 문화, 사회적 편견에 맞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밴쿠버 한인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주민의 숨은 서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림책 꿈을 그리는 용기와 산문집 사유의 정원을 거닐다는 현재 한국의 주요 온라인 서점과 캐나다 코퀴틀람 지역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 북위 49의 활발한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3: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벌써 6월이에요. 햇살은 점점 더 길어지고 바람은 한결 뜨거워졌지요. 계절은 벌써 여름의 문 앞까지 왔더라고요. 우린 또다시 한 해의 절반을 맞이하고 있지요. 어느새 반쯤 채워진 달력처럼 마음도 조금은 지치고 처음에 다짐들이 희미해지려고 할 때 무작정 달리기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게 가볍게 나를 챙기며 남은 시간을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햇빛 아래 바쁜 세상 속에서도 나만의 그늘 하나쯤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오늘의 첫 곡 소수빈의 이러지도 못하고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특별한 노래들로 채워지는 뻔하지 않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시작할까요? 이번 주 주제는 일탈을 꿈꾸는 순간 듣고 싶은 노래였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탈의 감정을 자극하는 노래들로 선곡해봤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가사에서는 자기 표현과 당당함, 그리고 남 눈치 보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것을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노래로 준비해봤어요. 바로 피처링 윤미래의 이하이의 빨간 립스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나가 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드러내는 용기를 말을 하는 거래요. 여기에 윤미래 씨의 랩이 더해지면서 곡의 무게감도 살아나고 분위기는 가볍지만 메시지는 꽤 묵직한 자존감 충전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딱 일탈이 필요할 때 거울 앞에서 립스틱 바르며 들어야 하는 그런 곡이지요. 자,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피처링 윤미래, 이하이가 부릅니다. 빨간 립스틱.

네, 두 번째 노래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달리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을 멍하니 보며 듣고 싶은 곡. 약간은 슬프고 조금은 위로되는 멜로디는 감정이라는 작은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 하시며 검정 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 신청해 주셨네요. 그럼 듣고 올게요.

이 곡은 사랑에 대한 버스커 버스커 특유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시선이 담긴 노래예요. 담담한 멜로디와 브래드의 절제된 감정이 조화를 이루며 정말로 사랑한다면 보내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아주 어른스러운 사랑의 이별을 노래한 곡인데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래서 더 먹먹하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이별 노래죠 하시며 신청해 주셨네요. 저에게도 짧지만 오래 마음에 남았던 곡이었네요. 조용한 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들으면 더 깊게 다가오는 노래더라고요. 자, 그럼 들어볼까요?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0: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1: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0: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2: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3: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4: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5: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 빅토리아 지역의 우버 운전자들이 전국 최초로 공식 단체 협약을 통과시키면서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지역의 우버 운전자 약 1,000명이 참여한 이번 단체 협약 투표가 99%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최종 비준됐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앱 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측과 공식 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난해 7월 지방상업식품 노동자조합을 통해 노조를 결성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로 이번 협약은 앞으로 4년간 유효합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과 복지 강화입니다. 운전자들은 분기별 운행 실적에 따라 최소 $75에서 최대 $600의 보너스를 받게 되며 이 보너스 금액은 매년 2%씩 인상됩니다. 또한 확장 의료 혜택이나 병가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0 규모의 웰니스 펀드가 새롭게 도입돼 운전자들의 건강과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였던 일방적인 계정 비활성화 문제도 개선됩니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고객의 악의적이거나 낮은 평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계정이 차단될 경우 공식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노동자 조합의 패트릭 존슨 회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발언권과 공식적인 방어권이 주어졌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BC주가 보장하는 차량 호출 운전자의 최저시급제 도입 이후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며 임금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노동부 장관은 현 규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노동계 및 기업과의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이번 빅토리아의 선례가 캐나다 전역의 플랫폼 노동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오는 6월 개최되는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밴쿠버 도심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막바지 스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관중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대형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확장과 공공안전 시스템 구축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캐나다 대형 통신사 로저스는 밴쿠버 다운타운과 주요 이동 경로의 네트워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약 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저스는 경기 당일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쏟아져 나올 BC 플레이스 스타디움 진입로에 이동식 임시 기지국과 차세대 라이트 기반 셀타워를 집중 설치했습니다. 특히 혼잡 시간대 데이터 먹통 현상을 막기 위해 자사의 특정 요금제 고객을 대상으로 캐나다 최초의 우선 네트워크 접속 기능을 도입해 연결 안정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지난 2024년 밴쿠버를 뒤흔들었던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로저스는 경기장 내 5G 용량을 38배나 증폭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공연 단 하루 동안에만 11TB, 전체 공연 기간 동안 총 32TB의 폭발적인 데이터가 소비되며 캐나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로저스 측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몰리는 이번 월드컵 기간에는 당시 기록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총 7,000시간 이상의 설치 계획 작업을 거쳐 장기적으로도 밴쿠버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영구적 통신 인프라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저스의 자체 투자와는 별도로 밴쿠버시 FIFA 조직위원회는 또 다른 대형 통신사 텔러스와 1810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디지털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텔러스는 밴쿠버 도심 전역에 최대 400개의 공공 와이파이 접속 포인트를 신설해 관광객들의 통신 편의를 돕습니다. 또한 FIFA의 까다로운 보안 요구 사항과 도시 안전을 충족하기 위해 최대 200개의 고화질 CCTV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시스템을 포함해 최대 1000개의 CCTV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물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축제 기간 동안 공공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수십만 명의 뜨거운 열기가 모일 밴쿠버 다운타운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디지털 월드컵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동안 강력한 친환경 기후변화 정책을 이끌어온 밴쿠버시가 건물 관련 환경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치솟는 건설 비용과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긴급조치라는 시각과 기후위기 대응 역행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며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켄신 밴쿠버 시장은 도시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전격 제출했으며 시의회 본회의에서 정식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대형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 시의 핵심 친환경 정책인 이른바 에너지화 밴쿠버 프로그램의 집행을 잠정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도입된 노후 온수기 교체 시 히트펌프를 비롯한 전기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규제 역시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켄심 시장이 이 같은 정면 돌파에 나선 이유는 다름 아닌 주거 부담 때문입니다. 밴쿠버는 전 세계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데 과도한 환경 규제가 건축 비용을 높이고 결국 이 비용이 고스란히 세입자의 임대료나 주택 매매가 상승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배관 및 냉난방 업계 역시 온수 시스템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안은 BC주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건축 규정을 고수해온 밴쿠버시의 건축 조례를 BC주 표준 건축 코드와 일치시켜 개발업자의 행정 부담과 개발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명분과 주거비 안정이라는 민생의 현실 사이에서 밴쿠버의 향후 도시개발과 기후 정책

0: 향방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외교와 국제무역 등을 총괄하는 캐나다 연방 글로벌 어페어스가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전례 없는 여름철 해외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단순한 지역적 위험을 넘어 전 세계적인 항공대란과 보상제외 조치까지 예고돼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 여파로 전 세계적인 항공유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경우, 심지어 전혀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항공편 취소나 지연, 현지 물자 공급 차질 등의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최대 보험사인 매뉴라이프를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은 전 세계적인 연료 부족 사태를 노운 이벤트, 즉 이미 알려진 위험으로 지정하고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이후 구매한 보험의 경우 연료 부족으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여행이 중단되더라도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체류 현장에 대비해 반드시 본인의 보험 보장 범위를 문서로 재확인하고 사태 해결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한 환불 및 재예약 옵션을 사전에 파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는 해외에서 발이 묶이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금전적 지원은 일절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상이변 위험을 상시 확인하고 연방정부의 무료안전서비스인 해외체류 캐나다인 등록 시스템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이 올해 초 사상 최대 여객 수치를 갈아치우며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겨울철은 여행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올해 1분기 이용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여름 개최되는 FIFA 월드컵 특수까지 더해져 올해 전체 여객수도 신기록을 경신할지 주목됩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밴쿠버 국제공항을 이용한 총 승객 수는 636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공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인데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610만 명은 물론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603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긴장 관계로 인해 미국행 승객은 다소 줄었지만 국내선과 아시아 태평양 노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 노선의 감소분을 완전히 상쇄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2분기와 3분기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인데 우선 밴쿠버 포트 당국은 올해 크루즈 승객이 사상 최대인 1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호재는 6월과 7월 밴쿠버에서 열리는 2026 FIFA 월드컵입니다. 총 7개의 경기가 밴쿠버에서 치러지면서 단기간에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공항 측은 최근 800만 달러를 투입해 전반적인 공항 시설 유지 보수와 운영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은 지난해에도 2,690만 명이라는 역대 최고의 연간 승객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고유가와 지정학적 위기라는 악재 속에서도 월드컵이라는 대형 특수를 맞이한 밴쿠버 국제공항이 올해 2,700만 명의 벽을 깨고 또 한 번의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1: 요즘은

우리는 누구나 존재만으로도 자랑이죠. 세상에 나와 응애를 내뱉기 전부터 나를 기다리며 속삭이던 사랑이 있었고 하늘을 향해 숨만 한번 쉬어도 오구오구 잘했다고 칭찬이 쏟아지던 시간이 있었어요. 엄마에겐 기쁨이었고 아빠에겐 설렘이었던 무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나, 우리들이잖아요. 살다 보면 실패와 좌절들로 있기도 하지만 기억하세요. 남들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떻든 우린 충분히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오늘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첫 곡 갓세븐의 딱 좋아로 신나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특별한 노래들로 채워지는 뻔하지 않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시작할까요? 이번 주 주제는 졸업하면 생각나는 노래였는데요. 학과를 바꾸며 편입하면서 대학교를 6년이나 다닌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신나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여행을 계획 중이더라고요. 좋을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며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이적의 20년이 지난 뒤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저 졸업 땐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이 노래를 안 부르면 팝 없는 찐빵 같았어요. 작년에 아이 고등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아이들이 여전히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역시 명곡은 시대와 상관이 없네요 하시며 015B 이젠 안녕 신청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적의 20년이 지난 뒤 그리고 015B 이젠 안녕까지 듣고 올게요.